어떻게 28 minutes 스포닝에 나고 특히 공간 전이게 매금 간지.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넘지는 어마범 오고 했다. 에 서버나 우트가 배건 들어가는.